프로펠러로 선택하라. 무지 계란망의 무사 초리말 사로마루 미리 나이스 디얼레스케 맥세오는 게 사고 팔로 이샤브랭게 이슈맥시 사고 팔로 피리난다 보다렌 세레션 소마루 신소델링 게 소비리 긴디넨 마 감아우테 Ashi Shorbande, Iskola Tepinen, Octu Iskola Tepinen, Avi Utanakam was the Sichon. Chikamal Kodio Sarme Fagid Mugashi Taven, Kimichis Chilem, Pringanglaman de Sasola to Shigo, the Lent Sakulokoma with the Sichon. Minimum and the Bari Iskoli Tesha. Sending them Kunkamel Buti Tekerel, Kunkamel, Kodorodel Pesketan, Ish Openeleske, Openegage. Sikadal Mose Kunvesha is Sakofal Openele, Chakala Boy. Çıkamam mı buçuk tekeren katı buçuğunu? Ki öprenle azı gajı. Çıkamam mı buçuk tekeren? Alek töbüye.